0: 관 로
1: 가세요. 관 좀요. 와라 와라 가자 관 좀 그래. 나 먹어.
2: 자바바자라자바동고노선보데안데신데데다공게제소다로진케와데다다제로도모드스마시메자와다자제게와가라쇼도가바데다게게베사와데문자서보제제로도모에이
3: D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be,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inshi.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제안은 마사고 이제 가시더니 언데 그러 봐. 자, 너희 뭐 이제 산에 대소단에서 가가래. 대소 충사하러 시래. 다이 내 쏘셔야 돼. 이제 삼월로 해지 굴는 거 영어 것도 저 다네 제대하지. 해지 언데 그러 봐. 자, 너희 뭐 이제 잠물이 디가래야. 변하지 소소 소소 변다 지금 두구치야 손으로. 그러 봐. 변하 랑소 랑 짜야 손에. 양나 배지 배 소소 소소 변 곧 더비야 손으로. 다가는 신기 아니 미션달이야다 나바케야 나고는 나바케야 류지레고는 나바케야 단데즈테디 차단글르 군엘란데 아니 단 나바케야기디 고탄이모도와 자딘데 인도 잠불리디강기 미 달로주 나로라 지 간다지 네베 차와 샹의 동에대야게 네베 차와 패무체디 간다 뉴몽과 중어도 세브샤 최소 멍주네 총서 소소스 배데 지 가서 배나 라고 배나 적서 더야 되는 나스나무 수지 이 상황로 샘 추는 좀 어디서 해보자래.
1: So if we examine human activities, human action, although there might be a level of action which may be purely one could say driven by biological forces such as a simple reflex, act of a reflex, which can be seen as being, from a karmic point of view, from a moral point of view, a neutral action. But most of the important actions really derive from or stem from some kind of motivation or intention or a state of mind, which includes even such destructive acts as self-destructive acts as beating oneself or causing injury to one's own body to the kind of more extreme self-destructive acts such as committing suicide and so on. And also there are acts which are destructive to others caused, committed through one's body, speech and so on. So all of these destructive acts, whether it is self-destructive or destructive or for others, are really caused by disturbed states of mind, the mental afflictions. And also, if we look at the world history, the history of human beings, we will notice that from the smallest act of destruction, such as causing injury to one's own body, to the great acts of atrocity, such as large-scale war and so on, underlying all of these is a mental affliction, a disturbed, undisciplined state of mind.
0: And the daily doa, jib, pena chaise ki thandalaya samtang, any pujang ringu samu makor cheche. Dindi ki thane ya, shen pung lo jayati, rang shen pung lo jayati de, ku yungu de, dizu jayati, hansi mongbe wang yon debe, si sep doa. Ta mongba liya, jibba ni che. 是吧? 몽상과 몽바직다. 아니, 내로도 신로도 지금 몽바 용구를 봐.
1: And also we will notice that there are also other kinds of destructive actions which are caused by ignorance. For example, out of short-sightedness, we lose sight of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an action, long-term interest, and then commit a certain act. These which are destructive, these are acts, destructive acts caused by ignorance, the simple not knowing.
0: So today, my Hindu, that kind of, ngaran zhe zhe da, the mean zhao zhou ju be. Oh, de, that chun zhu zhe dai bi ne, zhe, zhe zhe liya de, ne ba jia zhao. That mang xie xin ne, that re, kan da xin ne ba jia ya. 초보자야. 나 디저트에 딱 커도 돼. 셰단 걸로 지금 내용 거야. 셰단 걸로 내야게 자와자와로 돼. 착배 왕게. 랑로 착왕. 지 랑게 그게다. 지 변화 범위 변화 자와로 돼. 내가 또 하나 착받아. 되게 깨배. 얘는 초대야. 야 하나 세라 창 초대야. 딱 뭔지 도시 형 되기도 봐. 저 세브 샤르샤. 간다 든주지도 나러리야. 초대야 되디. 투서디 되차로 된다고 지금. 간다야 차단이기 때문에 든주지도 나리네 초대하지 차단이 제대로 와.
1: And also, if we observe the world of animals, even in the world of animals,